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부 품목 관세를 인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밤 베이징에서 지난 14일 열린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경제무역 분야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새로 설립하고 무역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호 관심이 있는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원칙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유제품과 미국산 쇠고기 등에 대한 각각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무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항공기를 구입하는 한편 미국 측은 항공기 엔진과 부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200대 이상의 보잉 항공기를 발주하고 미국산 대두를 수십억 달러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자세한 내용은 양국에서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성과를 확정지어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크렘린궁은 16일 푸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기본을 정한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된 지 올해로 25년이 되는 데 맞춘 것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관계 외에 세계 정세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도 회담하고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거액의 군비가 경제를 견인해왔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지난해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1.1%가 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경제 침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국내 교량과 전력 설비 등의 인프라를 이틀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견제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전투 종결을 향한 협상이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송된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세에 대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으며 이란이 타격을 견딜 힘을 과소평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공격했다고 말하고 교량도 남겨두었고 전력 공급 능력도 남겨두었으나 이러한 것들을 이틀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언젠가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틀림없이 굴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으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측근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5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모든 외교 노력에 있어서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그 후 자신의 SNS에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파는 움직임이 진행돼 장기 금리가 대폭 상승한 것을 의식해 미국 국민은 대이란

0: 대한 전쟁에 급격히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게재해 미국 측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어 전투 종결 협상은 여전히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NHK의 인터뷰에 응해 군사력에서 우위인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무인기가 보내는 적진의 정보와 AI를 활용한 전황 파악 등 디지털 기술이 불가결해져 전장에서의 전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의 올렉산드르 보르냐코프 차관이 지난 12일 수도 키이우에서 NHK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보르냐코프 차관은 병력과 전차, 포탄수 등에서 우위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에서는 러시아군 병사와 무기 등의 배치, 부족한 장비 등의 정보가 전선 부대를 통해 수시로 보내지고 있다며 보르냐코프 차관은 무인기에 의해 적의 위치와 수를 파악할 수 있어 안 보이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드론이 적진을 감시하고 전차의 수까지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인기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와 관련된 시설을 노린 공격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AI에 대해 작전 수준에서 전략 수준의 지휘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해 전황 전체의 파악이나 지휘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장에서의 전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도치기현 카미노 카와마치의 주택에서 가족 3명이 강도 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16일까지 모두 16세로 가나가와 현내에 사는 고등학생 4명이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17일 20대 남자 용의자가 강도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14일 도치기현 카미노 카와마치의 주택에 여러 명의 범인이 침입해 이 집에 사는 69세 모친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고 아들 2명의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6일 이미 체포된 2명의 진술 등에서 사가미하라 씨와 가와사키 시에 사는 남자 고등학생 2명을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가나가와 현내에 사는 같은 학년 16세로 모두 현장에 있었던 실행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2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으로 보이며 다른 2명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주변 CCTV 영상 등에서 경찰은 이들 4명이 쇠, 지렛대 등의 흉기를 준비해 같은 차량에 타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창문을 깨고 주택에 침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17일 20대 남자 용의자를 강도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지시범으로 보고 있어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5명입니다.
1: 도쿄대학의 축제 5월제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기간 중 폭파 예고가 있었던 데 따라 16일 오후 당일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대 축제인 5월제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도쿄 분교구의 홍고 캠퍼스와 야요이 캠퍼스에서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캠퍼스 내에 폭탄을 설치해 기간 중에 폭파하겠다는 폭파 예고 메일이 실행위원회 등에 도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과 경찰 등과 협의해 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16일 오후 3시경 당일 실시 예정이었던 모든 일정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5월제에서는 16일 정오부터 학생 동아리 주최로 참정당의 카미야 대표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실행위원회는 5월제의 17일 일정에 대해 16일 오후 8시 현재 캠퍼스 내의 안전을 확인했다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대학은 자유로운 학술의 장인 대학에서의 축제가 이런 경위로 중지돼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5월제를 기대하고 있던 학생, 방문객, 실시에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야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이라시아이마세.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스미마센.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저또 거기는 아리마센네.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야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오마모리와 오테라니 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 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야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카?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카?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6: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1: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스미마셍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